비암 게 에부웽이 비암 게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웽이 비암 게 까마리 구냐냐네 아무아유냐냐나이 아무아유냐냐노이 아무아유냐냐노이 기녜아유세간가이 아무아유냐냐네 두고아유 두고아유 마리루메시가이가 신다하나이 신다